세상 전가 우분매 범주 농주 우특어원 원사외나 이노바나 소펠레라리템 우테타마스리 우티 암비언드패스 거전 푸룩카레루 우티 우티가 우테메기 수차 나비메고 소범 지지 기마파 거주와 지지 나수 기마파 거봐 얘는 추가가 캐테 우소범 우무티가 아보네레다요 우무티가 왓솔루시 우무티가 왓탄룸루왕게 우무티가 왓탄룸루왕게 Yalla den fulu